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이혼 후에 병이 위중하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육신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앞으로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육신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군종의 시간. 소서와 대서, 그리고 삼복 가운데 초복과 중복까지 여름과 관련이 깊은 절기와 풍속들로 가득한 7월입니다. 그만큼 이 더위의 위세가 날이 갈수록 대단한데요. 오르막의 끝엔 내리막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 볼까요? 7월 18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동방신기 하이야이야 여름날.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7월 18일 군중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정말 지치고 고단한 일주일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몇 주를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지치긴 한데 여러분들 모두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은 쉬엄쉬엄 컨디션 조절 잘하시면서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충경교당에 계신 구일승 교무님 만나볼게요. 볼빨간 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 이어서 잠골버스의 노래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충경교당에 계신 구일승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충경교당 구일승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정말 무더운 한 주였는데요. 잘 보내셨어요?
1: 네,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구나 실감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갈수록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 그런 넓은 마음으로 올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경교당의 소식들 들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4월 대각개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대각개교절엔 275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충경교당 봉불식 이래 단일 행사로는 최대 인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경교당의 최대 수용 인원이 200명이고 의자는 150개가 전부라서 고민 끝에 의자를 50개 빌려 200석을 만들고 2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교무님께서도 예측을 못하실 정도로 행사 규모가 굉장히 컸네요.
1: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대 사정 때문에 아쉽게도 매년 참석해 주셨던 사단장님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넘치는 용사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대각의 기쁨을 많은 장병들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큰 행사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0: 네,
1: 부족한 의자 50개를 교회 차량으로 군종병들과 손수 옮겨주고 반납까지 해주신 군종 목사님입니다. 더불어 대각개교절을 축하해 주신 군종 법사 신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각개교절은 군종부의 은혜를 참 크게 받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35사단 군종부 중에 군번이 가장 빠릅니다.
0: 네.
1: 아마 그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아, 일과 어찌 됐든 간에 또 이렇게 다른 종교와 화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교무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원불교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저도 꼭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대각개교절 경축 주간을 맞아서 육탄약창 법회를 후원하는 관촌교당과 이순신교당 법회를 후원하는 정읍교당에서 총 13명의 용사들이 입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신정절과 대각개교절은 여단에서 따로 활동하는 원불교 용사들을 35사단으로 초대해서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5사단 사령부 인원만 해도 한 번에 다 못 앉을 정도가 되어서 부대와 가까운 교당을 방문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저녁 이후에 교당 연계를 염두에 두고 분기별로 한 번씩 교도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육탄약창은 매주 일요일 1시 관촌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11월에 5명으로 시작한 인원이 이제는 평균 20명으로 늘어나서 봉고차 두 대로도 차량 운행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목표는 지역별 부대와 교당이 잘 자리 잡아서 제가 매주 출장을 가지 않아도 후원 교당에서 자체적으로 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교화에 대한 교무님의 진심이 분명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무님께서 세우신 목표가 반드시 이뤄지길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7월 12일에 전주교당 주임 교무님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0: 네.
1: 24년도 군번으로 35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용사가 중학교 교사가 되어서 전주교당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매주 법회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용사들을 다 기억하고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법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도 1년 한 50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원불교를 군대에서 처음 만나서 힘든 시간 동안 위로를 받더라도 대부분 전역을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요일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챙겨서 입교를 안 시키고 또 교당 연계로 공을 들이지 못해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가는 용사가 있다는 건 아주 귀한 사례입니다.
0: 네.
1: 군 교화의 숨은 씨앗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군 교화는 단 한 번의 만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교무님들께서 원불교의 군교화에 애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교무님들께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충경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구일승 교무님께서 군종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낼 법문을 소개합니다.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쓰임이 필요한 자리에 잘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더운 여름 시원한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면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경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충경교당에 계신 구일승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Tomorrow by Together, 그날이 오면

김현종의 미니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1, 2, 3, 4 QWER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세레모니.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 교도님의 글 감사와 칭찬, 배려찾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수업, 과제, 시험 공부, 근로, 멘토링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분명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유무념 공부의 주제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칭찬, 배려 찾기로 정했다. 방법은 매일 잠들기 전 그날을 되짚어보며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나를 칭찬할 만한 일, 둘째는 타인에게 감사한 일, 셋째는 타인을 위한 사소한 일이었다. 거창한 일을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하루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며 기록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타인을 위해 한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사소한 일도 쉽게 떠오르지 않아 억지로 거창한 일을 찾으려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기록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 후 자리를 정리한 일,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해준 일,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안내해준 일,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 일처럼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행동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감사한 일을 찾는 과정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도움을 받은 날에만 감사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록을 이어가다 보니 동기가 먼저 나를 챙겨준 일, 멘티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준 일, 청소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일처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배려와 노력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 역시 의미가 있었다. 예전에는 부족한 점과 해내지 못한 일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무념을 하면서 힘든 날에도 공부를 이어간 일,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낸 일, 지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습처럼 스스로 칭찬할 만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루의 가치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감사와 배려, 그리고 소소한 노력들이 모여 하루를 채운다. 바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타인을 배려하며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 교도님의 글, 감사와 칭찬, 배려 찾기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매일 일기 쓰는 거를 숙제로 내주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 일기를 선생님이 보신다는 게 좀 의식이 많이 돼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루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꽤나 즐겁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먹고 점점 커가다 보니까 일기를 쓰는 게 이제 소홀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 전에 일기를 못 쓰더라도 그날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안녕 나의 사랑.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17사단 번개교당의 간부법회와 구공수 특전여단 법회가 자리를 잡아 점점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번개교당은 앞으로 더 많은 간부들과 용사들이 원불교에 관심을 갖고 교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수색대대를 대상으로 마인드 가이드라는 인성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한 명의 용사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승룡교당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는 생도들의 충성 학예 훈련장을 방문해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수전 학교에서 공수 기본교육 수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62기 사관 생도들에게 시원한 빙수 공양을 하며 무사 수료를 기원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부활의 비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겨도 나라를 위해서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해서는 벼슬을 맡았던 황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이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0: WBS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주라기만 하고 별로 추려잡을 것이 없는 말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한 말이 좋은 법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해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해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시인법이 서로 건네어져 공부와 사업하는 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 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 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청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을 하는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스포츠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조화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원 방송 힙곡 2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5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5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등화의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중요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이 공부가 삼세를 통해 영원히 제도받는 길임을 알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려 마지못해 하는 공부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넷입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사태, 미리 점검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type bananas.
1: Banana, 먹고 싶다 싶다 banana, 먹고 싶다 싶다 banana, 먹고 싶다 싶다 banana.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본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 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와 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지를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군복무.

0: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안이정이 사르기를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교화 선상에 나가오니 보감들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몸으로 먼저 실행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등화의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요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고 순역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군종의 시간. 소서와 대서 그리고 삼복 가운데 초복과 중복까지 여름과 관련이 깊은 절기와 풍속들로 가득한 7월입니다. 그만큼 이 더위의 위세가 날이 갈수록 대단한데요. 오르막의 끝엔 내리막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 볼까요? 7월 18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동방신기 하이야이야 여름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7월 18일 군중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된 한 주였습니다. 정말 지치고 고단한 일주일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몇 주를 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지치긴 한데, 여러분들 모두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은 쉬엄쉬엄 컨디션 조절 잘하시면서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WBS 원음방송 군중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충경교당에 계신 구일승 교무님 만나볼게요. 볼빨간 사춘기 아틀란티스 소녀, 이어서 잠골버스의 노래입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충경교당에 계신 구일승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충경교당 구일승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정말 무더운 한 주였는데요. 잘 보내셨어요?
1: 네,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구나 실감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갈수록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 그런 넓은 마음으로 올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네,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여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충경교당의 소식들 들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4월 대각개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대각개교절엔 275명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충경교당 봉불식 이래 단일 행사로는 최대 인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충경교당의 최대 수용 인원이 200명이고 의자는 150개가 전부라서 고민 끝에 의자를 50개 빌려 200석을 만들고 2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교무님께서도 예측을 못하실 정도로 행사 규모가 굉장히 컸네요.
1: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대 사정 때문에 아쉽게도 매년 참석해 주셨던 사단장님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넘치는 용사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대각의 기쁨을 많은 장병들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큰 행사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0: 네.
1: 부족한 의자 50개를 교회 차량으로 군종병들과 손수 옮겨주고 반납까지 해주신 군종 목사님입니다. 더불어 대각개교절을 축하해 주신 군종 법사 신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각개교절은 군종부의 은혜를 참 크게 받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35사단 군종부 중에 군번이 가장 빠릅니다.
0: 네.
1: 아마 그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아,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또 이렇게 다른 종교와 화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교무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원불교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자리가 생긴다면 저도 꼭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대각개교절 경축 주간을 맞아서 육탄약창 법회를 후원하는 관촌교당과 이순신교당 법회를 후원하는 정읍교당에서 총 13명의 용사들이 입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신정절과 대각개교절은 여단에서 따로 활동하는 원불교 용사들을 35사단으로 초대해서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5사단 사령부 인원만 해도 한 번에 다 못 앉을 정도가 되어서 부대와 가까운 교당을 방문해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특별히 더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저녁 이후에 교당 연계를 염두에 두고 분기별로 한 번씩 교도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육탄약창은 매주 일요일 1시 관촌교당에서 법회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 11월에 5명으로 시작한 인원이 이제는 평균 20명으로 늘어나서 봉고차 두 대로도 차량 운행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목표는 지역별 부대와 교당이 잘 자리 잡아서 제가 매주 출장을 가지 않아도 후원 교당에서 자체적으로 교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교화에 대한 교무님의 진심이 분명 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무님께서 세우신 목표가 반드시 이뤄지길 저희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7월 12일에 전주교당 주임 교무님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0: 네.
1: 24년도 군번으로 35사단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전역한 용사가 중학교 교사가 되어서 전주교당을 방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매주 법회에 참여하는 100여 명의 용사들을 다 기억하고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법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다고 해도 1년 한 50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0: 네.
1: 원불교를 군대에서 처음 만나서 힘든 시간 동안 위로를 받더라도 대부분 전역을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잊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서 일요일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귀하고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챙겨서 입교를 안 시키고 또 교당 연계로 공을 들이지 못해도 스스로 교당을 찾아가는 용사가 있다는 건 아주 아주 귀한 사례입니다.
0: 네.
1: 군교화의 숨은 씨앗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군교화는 단 한 번의 만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교무님들께서 원불교의 군교화에 애쓰고 계신데 앞으로도 교무님들께서 보람을 느끼실 때가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충경교당의 다양한 소식들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구일승 교무님께서 군종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낼 법문을 소개합니다.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0: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쓰임이 필요한 자리에 잘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더운 여름 시원한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면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경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충경교당에 계신 구일승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은 FM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날이 오면.

김현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1, 2, QWER! QWER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세레모니.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 교도님의 글 감사와 칭찬, 배려찾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수업, 과제, 시험 공부, 근로, 멘토링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분명 많은 일을 했는데도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졌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래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로 유무념 공부의 주제를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칭찬, 배려 찾기로 정했다. 방법은 매일 잠들기 전 그날을 되짚어보며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첫째는 나를 칭찬할 만한 일, 둘째는 타인에게 감사한 일, 셋째는 타인을 위한 사소한 일이었다. 거창한 일을 찾아내려 하기보다는 하루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떠올리며 기록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타인을 위해 한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어떤 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사소한 일도 쉽게 떠오르지 않아 억지로 거창한 일을 찾으려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기록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 후 자리를 정리한 일,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답해준 일,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안내해준 일,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 일처럼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행동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감사한 일을 찾는 과정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도움을 받은 날에만 감사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록을 이어가다 보니 동기가 먼저 나를 챙겨준 일, 멘티가 오히려 나를 걱정해준 일, 청소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일처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배려와 노력 덕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 역시 의미가 있었다. 예전에는 부족한 점과 해내지 못한 일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무념을 하면서 힘든 날에도 공부를 이어간 일,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해낸 일, 지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모습처럼 스스로 칭찬할 만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루의 가치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감사와 배려, 그리고 소소한 노력들이 모여 하루를 채운다. 바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돌아보며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타인을 배려하며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최인 교도님의 글, 감사와 칭찬, 배려 찾기를 함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매일 일기 쓰는 거를 숙제로 내주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 일기를 선생님이 보신다는 게 좀 의식이 많이 돼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루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꽤나 즐겁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먹고 점점 커가다 보니까 일기를 쓰는 게 이제 소홀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자기 전에 일기를 못 쓰더라도 그날의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성시경의 노래입니다. 안녕 나의 사랑.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17사단 번개교당의 간부법회와 구공수 특전여단 법회가 자리를 잡아 점점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번개교당은 앞으로 더 많은 간부들과 용사들이 원불교에 관심을 갖고 교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수색대대를 대상으로 마인드 가이드라는 인성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한 명의 용사가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승룡교당은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는 생도들의 충성 학예 훈련장을 방문해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특수전 학교에서 공수 기본교육 수료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62기 사관 생도들에게 시원한 빙수 공양을 하며 무사 수료를 기원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늘 군종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부활의 비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22시 10분을 기해서 경남 거창 북부, 거창 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기 바라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봐도 내 새가 한번 없던 당신 믿어줘서 고마워 참아줘서 고마워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지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홍품 1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소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녁 뒷골목 새벽 국밥집 불 켜져 있고 돼지 냄새 파 냄새 인생 냄새 섞여 있지. 그 국밥집에 앉아 있던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23시 50분을 기해서 전남 담양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재난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9일 00시 10분을 기해서 광주 서부, 광주 동부, 전남 나주 서북부, 전북 임실, 순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하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등화의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위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변이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내 수행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6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거라. 예로부터 성자 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0: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해.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육신 생활상 직업 강령으로 사농공상이 있거니와 정신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이 있나니 선비로는 도덕을 배우고 가르치는 도학의 선비가 제일 가는 선비가 되고 농사로는 인재를 기르는 사람 농사가 제일 가는 농사가 되며 공장으로는 마음을 개조시키는 마음 공장이 제일 가는 공장이 되고 장사로는 정법을 만들어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장사가 제일 가는 장사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1.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아파트 정원에 있는 초록이들은 폭풍 성장 중인데 거실 안에 있는 식물들은 도무지 기운을 내지 못하네요. 햇볕보다 중요한 게 통풍이라는데 이 계절엔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식물 등을 켜주고 선풍기로 바람이라도 쐬주며 함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겠는 일요일 아침이네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저버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11절입니다. 한 제자 조실 앞에 새 조롱을 걸어놓는지라 조롱 속에서 새들이 제잘거리며 노는 것을 보시고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만약 울 안에 갇혀있다고 하면 그 심경이 어떠하겠느냐. 저 새들이 좋아하는 곳은 허공과 숲이니 날려보내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스승님 마음 닮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투스틸레망의 하모니카 연주로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조각종이 한 장과 도막연필 하나며 소소한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껴 쓰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한 곳에 태어나는 과부를 봤나니 물이 세상에 흔한 것이나 까닭 없이 함부로 쓰는 사람은 후생에 물 귀한 곳에 몸을 받아 물 곤란을 보게 되는 과보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1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다 신교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부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심

반야바람일 따주 즉슬주알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였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태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또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신앙 수행을 통해 더욱 성숙한 공부인 되도록 다짐하오니 정신의 수양을 통해 삶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사리의 연구를 통해 일과 이치를 통달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취사하여 자신도 진급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계는 지금 주의 주장의 대립으로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테러나 자연재해로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사오니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강자와 약자가 서로서로 진화해가고 전 세계 인류가 모두 진급의 길로 나아가도록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7장 전서 97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7.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기의 기운을 화하게 한 후에 사람을 널리 교화하는 것이 공부인의 신법이요 지도자의 덕이니 지도자들은 은악 양선을 주로 하여 저 사람이 폭력으로서 대하면 인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교사로서 대하면 진으로 바르며 저 사람이 권세와 이해로서 대하면 공의와 정의로 응하여 능히 천하 창생을 심화, 기화로서 두루 교화하여야 하나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전산 박덕희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은 대종경 요원품 24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이 법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선은 숨겨야 하고 악은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한문으로는 은선양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은악양선을 미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는 것이죠. 은선양악, 은악양선, 서로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과 악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요. 선은 좋은 것, 옳은 것, 양심적인 것,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은 나쁜 것, 그른 것, 비양심적인 것, 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와 관련해서는 선업, 악업이라고 하고,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과를 받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널리 쌓아야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로 사용해왔던 은악 양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악 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선한 행동은 드러내어 격려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말은 유교경전 중용 제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공자께서 순임금을 예로 들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녔는데 사람들의 악한 점은 숨겨주고 선한 점은 드러내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은악 양선하라고 했을까요? 은악 양선.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라. 보통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 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감춰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드러내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은악 양선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 이야기하기 쉽고, 남의 선행에 시기하고 배 아파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실수와 잘못을 단죄하고 처벌할 수도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숨겨주고 덮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 실수해도 잘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더 방심하고 방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 이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라고 공부의 계기로 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부의 계기,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죠. 양선의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잘한 것을 드러내고 칭찬하면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칭찬을 계기로 더 크고 지속적인 선행을 할수 있습니다. 양선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선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선행을 널리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본받고 행하는 모범이 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는 것이 은악 양선 공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신심이 부족하고 착하지 못한 제자들의 큰 허물에는 꾸중을 적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은악 양선이라는 방편을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정산 종사님은 법어 원리편 32장에서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악 양선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어 참회 개과의 길을 열어주면 물론 선행을 선양하여 지속적 상생의 선열을 맺도록 하는 제도 방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용품 24장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라고 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잘한 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자랑질이라고 합니다. 나 이런 일 했어 하는 사람의 속에는 너는 이런 일 못하지 라는 우쭐대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메슬로는 이를 존중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받음을 통해 자아 존중감이 상승하게 되죠. 특히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인정 욕구가 강하고 명성, 명예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 과시입니다. 과시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시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얹어집니다. 과시 행동은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하는 생명체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작은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날개를 과시해야 암컷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색깔과 향을 과시하여 곤충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공작의 긴 꼬리는 맹수에게 더 잘 노출되고 움직임을 제한시켜 생존에 장애가 됩니다. 향기롭고 예쁜 꽃은 사람들에게 잘리고 꺾이게 되죠.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기 위해서는 발 건강을 희생하고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진다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숨겨두면 그 공덕이 커질까요? 또 어떻게 선을 숨겨둘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죠. 복리일 경우 해마다 이자가 더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숨겨두는 것은 은행에 예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을 바로 드러내는 것은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 은행에 저축해 두면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찾아서 쓸 수가 있죠. 선이 바로 드러나면 소비가 되지만 감춰두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진리는 그 복을 나에게 알맞게 맞춰서 주십니다. 만약 역경난경을 당할 때 그 숨겨진 공덕으로 인해 능히 역경난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숨긴다는 것은 선을 한 행위자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있는데 그 선을 한 사람은 없는 것이 되죠. 선을 행한 사람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모두가 선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 선한 공덕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 되는 거죠. 그 공덕도 모두에게 두루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교당에서 떡 공양을 했어요. 그런데 공양한 사람을 알리지 않고 합니다. 누가 떡 공양을 했다고 대중에게 알려지면 그 한 사람에게만 고마움을 표시하겠죠. 그런데 떡을 맛있게 먹었는데 공양한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그 공양은 우리 교도님 중에 한 사람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도 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교당 교도 전체에 고마움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의 공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내가 선행을 한 후에 그것을 최대한 숨겨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죠.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꼭꼭 숨겨둬야 되는데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공덕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지고 심지어는 선이 아닌 악의 제업을 짓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선에 대해서는 공덕이라고 말씀하셨고 악에 대해서는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뿌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탕이라는 것이죠.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의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의 열매가 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를 다스려야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악은 숨겨둘수록 뿌리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뽑기는 힘들게 되겠죠. 악은 악을 불러오고 작은 악은 더 큰 악이 됩니다. 그리고 악으로 인한 괴로움은 커져만 가겠죠. 어느 교당에서 근무하는 교무님이 주변에 호박을 심으셨답니다. 호박이 하나둘 열려서 따다가 반찬을 해 먹었다는데요. 가을이 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큰 호박들이 눈에 뜨이더랍니다. 가을이 되면 호박잎과 풀들에 가려졌던 잘 익은 노란 호박들이 어느새 큼지막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 호박들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따지 않고 커질 수 있었습니다. 선이 되었건 악이 되었건 숨어 있으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을 숨기려고 할까요? 이것은 과시 인정 욕구의 반대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용기 있게 과감하게 그 악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두면 둘수록 그 악취는 심해지죠. 그리고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더 큰 악으로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먼저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남들이 모르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숨기고 싶은 잘못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악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했습니다. 악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악을 들추어내는 일은 내가 할 수도 타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악을 들추어내는 것이 고해 성사이고 참회이죠. 먼저 진리전에 고백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나의 잘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악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불교에는 포살리라는 참회 의식이 있는데요. 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지켜야 할 계율을 독성하고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잘못을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자기 잘못, 악을 드러내는 것이죠. 남김없이 드러내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느냐는 각자의 양심이고 몫이죠.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참회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타인에 의해 악이 들추어지는 것인데요. 몇 년 전에 미궁 속에 있었던 연쇄살인의 진범이 밝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여 명이 넘게 피해를 당할 정도로 무서운 범죄였는데요. DNA 분석으로 그 범인을 찾았는데 부산의 한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건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 범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잘 감출 수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대명천지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범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 양심적으로 잘못한 것도 각종 SNS를 통해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악행이 들추어지는 것을 보면서 드는 감상은 참 죄 짓고는 못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들추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사회가 정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사회의 경종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는 것이죠. 자, 누군가에 의해 나의 악행 잘못이 들추어진다면 어떨까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 주려는 게 아니라 만약 나를 위에서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 악은 들추어내야 그 뿌리가 얕아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은 알려야 낫는다라는 말이 있죠. 알려야 함께 걱정도 해주고 좋은 치료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마음병도 마찬가지로

응수를 했는데요. 제 딴에는 자선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자선하던 동지는 제가 씩씩거리며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한 동지가 밉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후부터 저의 자선 시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대 졸지 않겠다, 절대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잘못 그름을 드러내준 그 동지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선할 때 발분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잘못한 제자들을 엄히 꾸짖으십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타일러도 될 일을 왜 공개적으로 나무라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미리 경책하는 예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사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실 때 제자 김정각이 조는 것을 보시고 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에서 졸고 있는 것이 보기 싫기가 물소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김정각은 바로 일어나 대종사님께 사배를 올린 뒤에 웃고 맙니다. 김정각만 혼내신 게 아니겠죠. 악을 드러냄으로써 악을 면해 방지하는 성인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감추고 있을 때는 그 악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악을 들추어내고 드러내면 그 악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악에서 벗어나 물리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스스로 찾을 수도 있고 주위 인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악의 뿌리가 점차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은악양선의 아량과 신법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선은 숨기고 악은 드러내는 은선양악의 겸양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숨었다 나타났다 합니다. 숨겨야 할 때 숨길 수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날이 선의 공덕을 키워나가고 악의 뿌리를 얕게 하는 우리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의 대조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6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우린
1: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예. 네.
1: 정산 종법사님 법어에 보면 미신이 따로 없나니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그런 말씀 듣게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론상 신앙을 그 확실하게 좀 그 알고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2: 좋아요.
1: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즉 신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론상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그 말씀을 한번 받들고자 합니다.
2: 그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기록을 남기실 때
1: 네네.
2: 그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자를 처음 네네. 내셨거든요.
1: 그렇죠. 네네.
2: 네, 그때 당신의 온 정신력을 거기에 투입한 글인데 그 첫 서문에, 첫 말씀에
1: 네.
2: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1: 네.
2: 그런 말씀이 나와요.
1: 아,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2: 수양에
1: 있고
2: 네네네.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1: 네.
2: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1: 아, 네,
2: 이 말씀이 네. 제일 전제로 나와요.
1: 네, 새롭습니다.
2: 저, 네. 그렇게 하고 많은 교법이 이 세상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회복을 구한다고 하나 그 근본을 알지 못하나니 회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근본을 알지 못하고 구하나니
1: 네.
2: 고해가 깊고
1: 네.
2: 변론이라고 하고 뭐 내 어휘를 잊어버렸네요. 여러 가지 그 말이 많다 그 말이죠.
1: 네네네.
2: 그런 말씀이 제일 그 수양연구의 서에 나오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나는 누구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운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깨달음을 얻고자 신앙문에 들어오거든요.
1: 네.
2: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1: 네.
2: 폭락.
1: 네.
2: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시련을 넘어서고.
1: 네, 그렇죠.
2: 뜻하는 바 원을 성취하고.
1: 네.
2: 그래서 복업을 구하는데 주안을 두고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이 거의 80%는 넘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2: 우리 불가에 보더라도 출가는 주로 지혜를 구하자고 하는 분들이고
1: 네.
2: 지혜가는 주로 복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그런 단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네.
2: 그와 같이 사람은 회복, 지혜와 복락을
1: 네.
2: 구하는 것이 구경 목적인데
1: 네.
2: 그 구경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1: 그렇습니다.
2: 그것이
1: 그렇습니다.
2: 이제 네. 신앙과 수행, 진리, 신앙, 수행 이 세 가지 방향으로
1: 예.
2: 그걸 달성하게 하는 것인데
1: 네.
2: 이론상 신앙은
1: 네.
2: 그중에 지혜를 밝히는 깨달음을 돕는
1: 네.
2: 나가 누구인가
1: 네.
2: 우주는 천지는 무엇인가
1: 예.
2: 어디로부터 왔는가
1: 예.
2: 또 죄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선악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알고자 하는
1: 네.
2: 그런 밝은 지혜를 얻고자 한다 말씀이죠.
1: 네.
2: 그 이론상 신앙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1: 네, 네.
2: 그 이 신앙하고 죄고 우리가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 그렇습니다.
2: 병 하나만 해결하면 그야말로 행복하겠다 그러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게요. 또 늙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 네, 그렇습니다.
2: 추사님도 늙었지만.
1: 그렇습니까?
2: 늙으면 고통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1: 아, 네네.
2: 이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면하고
1: 네.
2: 낙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추사님도 나나 설교단상에서 설교를 해봤지만 설교에 즐거움이 빠지면 교도님이 잘 안 듣잖아요.
1: 지루하고.
2: 즐거움. 아, 낙이 있어야
1: 하고. 네네.
2: 생활에도 낙이 있어야 하고 수행에도 낙이 있어야 하고 신앙에도 낙이 있어야
1: 네.
2: 그 신앙과 수행과 진리관이 올바로 쓰거든요. 네,
1: 부부에도 낙이 있어야 됩니다.
2: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낙,
1: 네.
2: 복락, 그걸 구하는 것이죠.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그 복락을 구하는 길로 사은을 말할 수가 있어요. 사은 신앙.
1: 예.
2: 사은 신앙. 네. 현실적인.
1: 예.
2: 진리는 공허해서 네. 말씀으로만 전해졌지 실경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1: 네.
2: 그렇지만 사은은 은혜인데 실제로 눈에 네.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대인점을 갖는 가운데 계시잖아요.
1: 네, 사은 신앙은. 네.
2: 내가 그 원음방송 회원들하고 어디로 소창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내가 그 한 분 보고 아무개씨 이론상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요.
1: 아, 네.
2: 목전에 계시지요?
1: 아.
2: 눈앞에 계신다.
1: 아이고.
2: 아,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참 교화원 보람이 있다.
1: 제자 잘 듣겠습니다.
2: 그렇게 느낌을 얻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이 참 드물어요.
1: 예.
2: 이론상이 어디 계시냐 할 때.
1: 저도 좀 듣는 거였을 것 같은데.
2: 목전에 계신다. 그러면 사은은 어디 계시냐?
1: 네, 아.
2: 사은도 목전에 계신다. 그 말씀이죠.
1: 아, 네네네. 어?
2: 그 사은과 이론상은 본래 하나신데,
1: 네.
2: 이 손바닥하고 손가락하고,
1: 네.
2: 그 하나잖아. 손 네. 하나잖아요.
1: 네네.
2: 이건 지엽이고, 이거 네. 근본이잖아요.
1: 네네.
2: 그러듯이 근본과 지엽이 하나가 된 것이 이제 나요, 우주란 말씀이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론상과 사은 관계도 그건 관계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말할 때 손이라고 하지, 뭐 손가락, 손바닥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 네.
2: 그냥 손이라고 하죠.
1: 네, 네.
2: 그런데 이것을 성현들께서 표현할 때
1: 네.
2: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참 과제거든요.
1: 네, 네, 네.
2: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1: 네, 네.
2: 이제 신으로,
1: 네.
2: 신으로 여호와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1: 네, 그렇습니다.
2: 도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1: 네.
2: 그 성현의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하는 그 족적을 살펴보면은,
1: 예.
2: 또 종교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가를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1: 아.
2: 잘못 가는 길,
1: 네.
2: 그 잘못 가는 길을 대종사님께서 수정하신 것이죠.
1: 아.
2: 일이 잘못 가고 있으니,
1: 네.
2: 잘못 가고 있으니, 그 수양연구 요런 서론에 근원을 알지 못하고 회복을 구하는지라,
1: 네.
2: 고해가 심하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알고 조건부로 신앙하지만, 실은 무조건으로 신앙하는 예가 참 많아요.
1: 네.
2: 그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구하는 수가 많거든요.
1: 네.
2: 그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정산 중사님께서 모르시면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하신
1: 네,
2: 말씀처럼
1: 네, 네.
2: 그렇게 고등 종교로서도
1: 네.
2: 사람의 희망이 꼭 이루어야만 되겠는데 그 이루는 것을 어디에 빌 데가 없다 말씀이죠.
1: 예, 예.
2: 자기가 힘껏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그럴 네. 때 무조건적으로 비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고
1: 네. 네.
2: 사람 심리가 그래요.
1: 네.
2: 그런 것이 종교 발달사에서 보면 그런 것이 참 많았다 그 말씀이죠.
1: 네.
2: 전쟁이 일어나도 이쪽에서는 우리 신이시여 저쪽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1: 네.
2: 저쪽에서는 우리 신이시여 저쪽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1: 네, 네.
2: 그러잖아요.
1: 네,
2: 한 신을 갖고도
1: 양쪽도 똑같은 목사님이십니다.
2: 그렇죠.
1: 네, 네.
2: 그렇게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하고
1: 네.
2: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리관을 갖기 때문에 뜻밖에도 오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시정하신 것이 이제 법신불사은이에요.
1: 네, 네, 네.
2: 법신불사은은 두 어휘가 종합된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2: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처음 이해할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네.
2: 법신불사은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교인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를 믿는데 원불교는 내설 믿어 하고 비난을 하더래요.
1: 네, 네.
2: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근데 거기에 가르치시는
1: 네.
2: 그런 핵심이 있어요.
1: 네, 네.
2: 무엇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1: 네.
2: 과거 종교가 잘못된 길로 왔으면 그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네, 네. 하는 것이지요.
1: 네.
2: 우리가 정전을 펴보면 이론상에는 신앙이란 말이 나오죠.
1: 네.
2: 근데 사은에는 신앙이란 말이 안 나와요.
1: 예.
2: 사은은 불공이에요.
1: 예.
2: 신앙은 강령이고 요령이에요. 방법이에요.
1: 네. 네.
2: 이론상은 이론상 신앙이라 그죠.
1: 네.
2: 그러니까 우리 집 신앙은 이론상 신앙이에요.
1: 네, 네.
2: 근데 우리가 평소에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런단 말이죠.
1: 네.
2: 그러니까 그냥 사은이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1: 네, 네, 네, 네.
2: 그래가지고 법신불을 띄워버리고 사은이시여 사은이시여 하는 분도 또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론상과 사은은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1: 네.
2: 이런 관계 본래 진리가 그래요. 나도 나와 우주도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1: 네.
2: 그러잖아요. 공색하지만은 공과 색은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1: 그리고.
2: 전체가 이런 관계예요.
1: 네, 네.
2: 이런 관계를 어떻게 미혹한 중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느냐 뭐라고 말씀을 하면 중생들은요 미혹한 생각에서 하나로 쏠려버려요.
1: 네.
2: 자기가 밝은 대로 쏠려버리고
1: 예, 예.
2: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쏠려버리고
1: 예, 예.
2: 그러니까 진리관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수행관에 대해서 잘못 가는 결이 생긴다 말씀이죠.
1: 네.
2: 그거를 대중사님께서는 이론상을 드러내서 이론상은 원만주의예요.
1: 예.
2: 본래 원만부족이니까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
1: 네.
2: 이것을 병진사상으로. 원불교 교법은 거의 다 병진사상이에요.
1: 그렇습니다.
2: 둘을 겸허게 하고 하나를 만드는
1: 네네.
2: 그런 교법으로 이루어졌어요.
1: 네, 교리표에도 그게 뚜렷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2: 그렇죠.
1: 네네.
2: 이러한 그 묘법을 잘 이해를 하는데 신앙도 초입신앙으로는 잘 모르지만 수행도 처음 수행하는 사람 잘 모르고 진리에 대한 연마도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1: 네.
2: 해보면 해볼수록 진리의 구경처가 이런
1: 네.
2: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투석하게 되죠.
1: 네, 네.
2: 종교 문화에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다음에 수행으로 끝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해본 지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으로 가요.
1: 네.
2: 수행이 신앙으로 가.
1: 네.
2: 신앙과 수행은 본래 하나예요. 이런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밝게 이해하는 바대로 기우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종교에 들어갈 때 신앙적인 면에 너무 치우거나 수행에 치우치거나 아르마리 진리관에
1: 네.
2: 너무 치우치면 안 되고 원만하게 병진하는
1: 네.
2: 그런 사상으로 몰입해야 원만주의가 되거든요.
1: 네.
2: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1: 네, 네.
2: 하나인 것을 두 언어를 표현해서 하나로 다시 집약시키는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1: 네, 네.
2: 그런 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1: 네, 네, 네, 네.
2: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늘 해버릇하면
1: 네,
2: 늘
1: 네, 네.
2: 속달이 돼가지고 아무 거기에 스스럼이 없어요.
1: 네, 네, 네, 네, 네.
2: 처음만 그러지.
1: 네, 네.
2: 그런데 이렇게 그 둘을 하나로 원만하게 하신 그런 신앙적인 진리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1: 네.
2: 그래서 오늘 이론상 신앙과 사은 신앙
1: 네. 네.
2: 이 두 길로 한편에 치우치지 말아라
1: 네.
2: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주제를 설득했으니까
1: 네, 네, 네, 네,
2: 거기에
1: 네.
2: 얘기해 봅시다.
1: 네,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독일에 있을 때 한국을 왔다 갔다 하려면 비행기 이제 13시간씩 타야 되는데 아, 꼭 난기류를 한번 만난단 말이에요.
2: 오.
1: 비행기가.
2: 오.
1: 근데 그런 때 저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다가 그것도 좀 그러면 대종사님이시여. 이 신학 의청 문제가 지금 이제 그 단시간에도 이제 그런 때가 들어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가 마음에 모셔야 되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론상 사은이시여 원불님 어떻게 줄을 잡아야 될까? 그 좀 가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두 마디로 가리를 할 성격은 얘기는 아니에요.
1: 아.
2: 본래 본질적으로
1: 네.
2: 신앙 호칭은 자기가 지극한 마음으로 원할 때 스스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호칭.
1: 네.
2: 그 호칭이 제일 유효한 호칭이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1: 네네.
2: 간절히 부르는 호칭.
1: 네네네네.
2: 그러니까 호칭은 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1: 아.
2: 모든 종교가 다 변했어요. 호칭이.
1: 아,
2: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우리 지금도 현실로도 그 성형께서 말씀하신 호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형을 하는 호칭이 있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그러죠.
1: 네.
2: 지금 우리가 원불림이라고 해도 원불림 하면 저 새로 입교 온 사람한테 원불림 하면 알아듣겠어요?
1: 네.
2: 설명을 해야죠.
1: 네.
2: 하나님이나 부처님은요 전통이 있어가지고 하늘,
1: 네.
2: 부처 옛날부터 성현 부처로 일러 왔어요.
1: 아, 네, 네.
2: 그래서 설명 안 해도 아니까.
1: 네, 네.
2: 또 하나님은 한국인들이 하나님 했죠.
1: 네, 하나님, 하느님. 네, 네.
2: 하느님.
1: 네.
2: 그래서 거기에 결부시킨 거예요.
1: 네.
2: 신을 여호와 신을 거기에 결부시킨 것이 하나님이 됐죠.
1: 네.
2: 그 기독교에서도 그 말을 해요.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성공한 것은 그거 명호.
1: 호칭 문제.
2: 호칭을 하나님으로 네. 번역한 것을 최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1: 네,
2: 네. 우리도 그 호칭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 첫째는 우리 정전에도 법신불 이론상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대종사님 모시고 공회당에서 처음 법회 볼 때 공회당에 이렇게 족자에다가
1: 네, 네.
2: 금실로 이론상을 놓고 거기다가 신불 이론상 그랬어요. 아래다가
1: 예, 예.
2: 서로
1: 아, 네, 네.
2: 신불 이론상
1: 네, 네, 네.
2: 그 신불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이 전부 다 법신불 사은하고 같은 용어거든요.
1: 네.
2: 가장 근본적인 부처님을 불가해서 법신불로 보지 않아요? 가장 근원적인 부처님이 법신불이시기 때문에 법신불이라는 명어를 붙이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나 법신불은 수식어예요. 법신불 사은하면
1: 네.
2: 사은이 주어가 되고
1: 네.
2: 법신불은 수식어가 돼요. 사은은 법신불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사은께 기도하는 거예요. 법신불 사은이시라는 것은 천지신명전에 부모님전에
1: 네.
2: 이렇게 사은님전에 기도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1: 네,
2: 근데
1: 네.
2: 이 사은은 법신불이시다 그거예요.
1: 네.
2: 알겠죠?
1: 네, 네.
2: 그러니까 법신불은 떼어버리고 사은님도 해요.
1: 괜찮습니까?
2: 네, 네, 그렇게도 네. 하는 거죠.
1: 아, 네, 네.
2: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씀이죠.
1: 네, 네.
2: 근본이 있는데 근본은 네. 법신불 사은으로 하냐 기도문에 이제 법신불 사은이 나오지
1: 네.
2: 공식 명칭은 안 나와 있어요.
1: 네.
2: 처음에는 이론상도 법신불 이론상으로 하다가 법신불 이론상 다 떼어버리고 그냥 아무 이론상 표현도 없고 그냥 이론상만 있죠.
1: 아, 네.
2: 그렇게 변화했잖아요.
1: 네, 네.
2: 그러듯이. 기본은 이론상이고 거기에 이제 법신불 사은은 우리가 기본으로 명호를 그렇게 한다. 이것이 가장 원만한 진리적이며 사실적인 사실만 치우쳐도 안 되고 진리만 치우쳐도 중생 계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치우치면 그러니까 이 둘을 딱 병합시켜서 원만을 기하도록 하신 대종사님은 근본 교법 정신이에요.
1: 네.
2: 교화 정신이고 그러니까 이 정신을 살려서 법신불 사은이라고 명호가 정해졌으니까
1: 네.
2: 우리는 가장 기본이 법신불 사은의 명호로 잡고
1: 네.
2: 거기에 이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조금씩 변형하는 것은
1: 네.
2: 그가 속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바
1: 네.
2: 그거에 의해서 변형된 것이니까는 네. 꼭 그것을 그러지 말아라 할 필요는 없다 네. 그 말이에요.
1: 네.
2: 지금 나는 아까 말했으면 이론상 부처님을 제일 선호해요.
1: 네, 이론상 부처님.
2: 이론상 부처님. 안으로도 내가 이론상 부처님이고 밖으로도 우주마님과 이론상 부처님이고
1: 네.
2: 이론상 부처님뿐
1: 네.
2: 아무것도 없어요.
1: 네.
2: 이론상 부처님뿐
1: 네.
2: 그렇잖아요.
1: 사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 사은님이라고
1: 하면 사은 밖에 뭐지 없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늙고
1: 네.
2: 생사 문제가 앞에 있으니까
1: 네.
2: 생사 문제가 제일 급선무더라 그 말이죠.
1: 네.
2: 응? 생사 문제, 이론의 위력, 이론의 광명, 이론의 자유. 세 가지 요건을 내가 어떻게 진리적 기준, 신앙적 기준을 세워야 이게 부합하느냐 할 때 나는 이론상 부처님으로 했어요.
1: 네. 네
2: 내 스스로.
1: 부처님,
2: 그러니까
1: 네, 네.
2: 시비가 있을 수가 있죠.
1: 네, 네. 뭐,
2: 다 법신불 사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만 이론상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그렇겠지만은.
1: 네, 네, 네.
2: 가장 절실해요.
1: 네네.
2: 내가 이론의 광명, 이론의 위력, 이론의 자유 세 가지를 갖고자 원할 때 그 호칭은 일월상 부처님뿐이에요.
1: 네, 네.
2: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뭐 법신불 사원을 하지 말자는 사람도 아니고
1: 네.
2: 법신불 일원상을 뭐 하지 말자는 사람도 아니고
1: 네, 네.
2: 그 공식적인 명칭은 있는데
1: 네.
2: 그 사람이 그때 그 수준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명호를 밟아서 하는 것은
1: 네.
2: 그게 꼭 배타할 필요가 없다.
1: 네, 네, 네.
2: 그 생각을 해요.
1: 시간이 좀 지나고
2: 네, 되고
1: 있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론상 진리를 우리 교도나 출가 출제가가 전부 확실하게 좀 의지하고 그 하는 것은 이론상 신앙에서 구체적인 활용 방법으로는 신고 기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신고 기도.
2: 그렇죠. 예.
1: 신고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게 절실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2: 신고와 기도를
1: 네 신고를 어떻게 보시죠?
2: 원문이 있잖아요. 신고와
1: 네네,
2: 기도
1: 네네,
2: 원문이
1: 네네,
2: 있죠.
1: 네네, 네네.
2: 원문에 쫓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신고와 기도는 무슨 원칙이 있지 않고
1: 네.
2: 자기가 지금
1: 네.
2: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1: 네.
2: 그 원하는 것을 그대로
1: 네.
2: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1: 네네,
2: 신고문은
1: 네네.
2: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죠.
1: 네네네.
2: 꿈에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1: 신앙의 행위로서는 아무튼 그 신과 기도가 굉장히 그 절실한 부분이 없잖아요.
2: 예, 그것이 원본이에요. 원본에 의해서 예, 하는 예, 것이 예. 가장 원만하고
1: 네네.
2: 보변타당한 누구든지 가야 되는 길,
1: 네네.
2: 그 길로 밟아보는 것이니까
1: 네네.
2: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 네.
2: 그때그때 그 심에 의해서 신고 모실 때 자기 그 소회에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1: 네네.
2: 면 그 뜻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1: 네네네.
2: 신고문이고 기도문이고 네네네. 하겠죠.
1: 네네.
2: 그렇게 해야 이루어져요.
1: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오늘 이론상 신앙에 대한
2: 주제가
1: 하셨는데 주에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더 이렇게 나머지 말씀이 혹시 이제 또 계신다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수행자에 있어서 믿음이 발전하려면 제일 첫째가 마음이에요.
1: 네.
2: 자기 마음에 대한 믿음. 그것에서 출발해야
1: 예.
2: 우주만유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또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면 우주신명
1: 네.
2: 전체적인
1: 네.
2: 가장 근원적인
1: 네.
2: 거룩하고 크신 그런 진리관을 체득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본래 부처다 하는 신앙관에 몰입이 잘 안 돼요.
1: 네네.
2: 그게 큰 자리를 사모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저절로 나는 사라져버리고 돼야
1: 네.
2: 거룩한 나, 광명한 나로 발전되는 거죠.
1: 네.
2: 변화되는 것이죠.
1: 네.
2: 그런데 그 크고 거룩한 그 진리를 신봉할 때
1: 네.
2: 그런 신봉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 말씀이죠.
1: 아, 네네네네.
2: 내가 내 마음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 하고 싶어서 신앙 되는 게 참 신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네.
2: 신앙은 깨달음.
1: 예.
2: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참 신앙이 나오고
1: 네. 네.
2: 또
1: 네.
2: 마음을 심신작용에 옮겨 활용할 때
1: 네.
2: 마음을 쓰고 써 보니까
1: 예.
2: 마음을 써 보니까 심신작용을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더라. 이런 걸 체험했을 때
1: 예.
2: 거기서 참 신앙이 나오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예. 처음에 신앙부터 한다고 해서 신앙 되는 것이 아니고
1: 네.
2: 그러니까 신앙만 하려고 신앙하면 맹신이 되고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예, 예, 예.
2: 깨닫고 실에 실천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삼합원리로 삼합원리가 뭐 공원정이거든요.
1: 네, 네.
2: 거기서 삼학이 나왔잖아요.
1: 예.
2: 삼학의 이런 공부심으로 잘 틀을 닦은 그런 신앙심이라야
1: 네.
2: 완전한 신앙심이 되고
1: 네.
2: 그런 신앙심이라야 내가 부처되는데 실질적인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 네, 네.
2: 오늘 이론상 신앙은
1: 네, 네, 네.
2: 형상 없는 마음을 깨닫고
1: 예.
2: 내 마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지
1: 네, 네, 네.
2: 또 이 우주만유가
1: 네.
2: 지금 눈앞에 이렇게 전개되어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1: 네.
2: 허공도 과학자들은 허공도 꽉 찼다고 하잖아요.
1: 네.
2: 그런 텅 빈 그런 진리관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거기서 사은신앙이 나오고 자성불, 나에 대한 신앙이 나오고 네.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아, 네.
1: 좋은 말씀 많이 받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수행하는 신앙인,
2: 예.
1: 신앙하는 수행인.
2: 어, 그렇죠.
1: 이 참 도인 같습니다.
2: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0: WBS FM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만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쪽편 2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요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사원신앙, 사사불공을 좀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사원신앙은 무엇인가? 사원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들어 보겠습니다.
2: 아, 그런가요?
1: 네네네.
2: 그럼 대중경의 교의품에 보면
1: 네.
2: 이론상 그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요.
1: 네.
2: 이론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1: 네네.
2: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1: 그 말씀, 네, 있습니다. 네.
2: 그 말씀을 비유담으로 한다면은 1년이라는 시간은 이론상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사은이고.
1: 아, 네, 네, 네.
2: 그래서 농부가 종자를 뿌리고 결실을 거둘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해야
1: 네.
2: 그거를 믿고 종자를 두었다가 뿌리고 가꾸잖아요.
1: 네.
2: 신앙은 그래도 골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줄기가 네, 네. 골격이 있어야지
1: 네, 네.
2: 또 결실,
1: 네,
2: 결실이
1: 네, 네,
2: 있어야
1: 네.
2: 하는데 사은신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보다도 불공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고와 기도를 모실 때에도 법신불 사은이시 하고 하니까 신앙이라는 말로 하지.
1: 예, 예.
2: 그래서 이제 교리도에 보더라도 신앙은 불공이라고 되어 예, 예. 있어요.
1: 네, 네.
2: 그렇듯이 신앙문은 복락, 복락이 신앙문의 주류를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락.
1: 예.
2: 종교적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복락을 원해요.
1: 네.
2: 고를 면하고 복락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1: 네.
2: 모든 것을 다 은혜 관계로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그 낙생활.
1: 네.
2: 그런 것을 원한다 말씀이죠.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면에서 신앙은 사은으로 말씀이 되죠.
1: 네.
2: 그러면 수행은 뭐냐 할 때 수행은 역시 해탈, 자유, 광명
1: 네.
2: 이런 부면으로 수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모든 것이 신앙문에 소속 안 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수행면에 소속 안 된 것이 없어요.
1: 네, 네, 네.
2: 그러니까 꼭 그 사은신앙이라고 해서 엄격하게 띄어서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이죠.
1: 네.
2: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무엇으로 보느냐, 이론상으로 보느냐, 사은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 실제 다를 수가 있어요.
1: 네.
2: 그 다음에 법신불 사은.
1: 네.
2: 저 물건은 법신불이면서
1: 네.
2: 사은이시다.
1: 네, 네.
2: 사은이시면서 법신불이시다.
1: 네.
2: 그런 안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1: 네.
2: 그렇다고 해서 법신불이면서 사은이요, 사은이면서 법신불이다. 이 견해가 옳은 견해지. 한 사문을 보면서 이론상으로만 보내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이러면 그 답은 틀린 답이에요.
1: 네, 네,
2: 알지?
1: 네, 네.
2: 이론상으로 보는 견해는 이론상 하나뿐이에요.
1: 네.
2: 그렇게 토가 딱 떨어진 자리에요, 이론상은.
1: 네.
2: 그런 것을 꼭 연관을 시켜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론상은 아주 고결은 공 아닌가요? 공. 그런데 오늘 이제 사은은 이렇게만 되면 우리 인생은 첫째 즐거워야 되고 둘째 신리가 있어야 되고
1: 네.
2: 지금 신리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은혜가 창출되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삶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자리이타가 되는 그런 생생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사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서로 은혜 관계를 이해하고 은혜로 돕고 은혜로 합동하고 은혜로 나아갈 때 그때 그런 것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사은을 실천해가지고 온 세계가 나와 너 관계성이 평화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론이죠. 그렇지 않아요?
1: 네.
2: 너와 나와 고가 없고 낭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론이죠. 너와 나 사이에 속박이 없고 자유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은의 세계에서 이론상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은 신앙이라고 해서 꼭 이론상 신앙이라고 구별을 해서 볼 수는 없는 거고 본래 같은 거니까.
1: 예.
2: 그러나 구별을 해볼 때는 구별해야 되고
1: 네.
2: 구별 안 해볼 때는 구별 안 해야 되고
1: 네.
2: 이런 것인데 그냥 사은 신앙 오늘 거론을 흔히 많은 사은 신앙은 이론상 신앙과 둘이 아니고 이론상 신앙이 사은 신앙과 둘이 아닌데
1: 네.
2: 오늘은 딱 구별해서 네. 사은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봅시다.
1: 예, 예, 예, 네, 네. 그 실지불공.
2: 예, 실지불공이죠.
1: 네. 저는 대종경 교육품에 대종사님께서 며느리 얘기, 자부 얘기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노부부가 실상사로 불공으로 항상 가는데 왜 가느냐? 그러니까 아 우리 며느리가 이게 불효를 해가지고
2: 바로
1: 부처님께 불공하러 갑니다. 네.
2: 그러죠.
1: 그 당신들 집에 있는 부처를 놔두고 왜 그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부처님이 누굽니까?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게 그 며느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효보가 되던 듯 감사로 오셨다고 하는 이 장면이 후천계백의 종교로서 내세울 때 너희 부처가 다 너희들 집에 있나니라. 이 참 어쩌면 기가 막힌 법문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볼 때 저는 과학계에서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이 그 특수 상대성을 발견은 해야 하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 두 해를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 교육품 15장에 너희들 집에 있는 자부가 그 부처니라고 한 것은 종교계의 어떤 면에서는 종교계 전반에 걸쳐서 저는 기적의 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대단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처, 부처가 당처, 당처. 곳곳이 다 부처다. 그런 면에서 그 당처, 당처, 곳곳에 부처님이라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2: 그 종교마다
1: 네.
2: 불교나 기독교나 그 종교 교조께서는
1: 네.
2: 다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을
1: 네.
2: 진리적인 부처님과 사실적인 부처님을 다 말씀을 했어요.
1: 아, 이분이 했는데
2: 네, 다 했는데
1: 네네.
2: 후인들이
1: 네네.
2: 자기의 소망에 따라서
1: 네네.
2: 길을 잘못 가는 거죠.
1: 아, 네.
2: 그런 결과를 낳아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부처님 전에 진리불공을 드리러 갔다 이 말씀이죠.
1: 네네.
2: 사실불공을 안 드리고
1: 네.
2: 실지불공을 안 드리고
1: 네네.
2: 그런 것이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것이 전통으로만 그 면으로만 그 후인들이 배웠어요.
1: 네.
2: 그 면으로만 공 드리는 것을 따담았어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 아, 네.
2: 다 있어요. 있는데 네. 그런 면만 받아들이고 그런 면만 공을 드리기 때문에 잘못 걸어온 것이죠.
1: 아, 네.
2: 그런 면을 시정하신 거예요.
1: 네, 네, 네.
2: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1: 예, 예.
2: 그런데 하루는 대부사님께서 대중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1: 네, 네, 네, 네.
2: 죄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1: 아.
2: 죄복을 누가 주느냐? 죄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고 네. 물으신 거예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죄복을 부처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데 유어일 유사님께서 죄복의 근원은 허일의 육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이 지금 사실불공이에요. 사실.
1: 네, 네, 그렇습니다.
2: 사실. 형체가 있는 이 육군이 네, 네. 죄복의 원인이 옳시다. 그러니까 갑을 주었단 말이에요.
1: 네.
2: 가장 옳은 대답을 했다.
1: 아.
2: 이렇게 하신 거예요.
1: 네, 네, 네.
2: 그러듯이 허일이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허일이 육군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허일이 육군은.
1: 네, 네.
2: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1: 네, 네.
2: 취집된 것이지. 인연 네. 취집으로 생긴 것이지.
1: 네, 지수 아프게.
2: 생긴 거예요. 허인이는 영성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 근원은 이론상이다 그 말씀이죠.
1: 네.
2: 사실불공이라고 해도 이론상을 떠난 사실불공 의미가 없어요.
1: 네.
2: 사실불공을 들이다가 사실불공에서 만약에 자기가 해독을 입었다고 봐요.
1: 네.
2: 사실불공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께만 가는 거예요.
1: 네, 네.
2: 실제로 해보니까 은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해봤겠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그냥 밥 사주고 했겠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처님이고 그 근본이 이론상은 진리시다 하는
1: 네, 네.
2: 그런 진리관을 깨닫고 사사불공을 하고 실지불공을 드려야 불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1: 네.
2: 대부사님께서 우리 집 부처는 저 이러고 들어오는 농부가 다 우리 부처니라 하신 말씀하고 지금 너희 집 가서 그 며느리가 살아있는 부처니라 하신 말씀이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모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네. 전부 그들이 다 이론상의 진리시다.
1: 네, 네.
2: 그런 내면적인 뜻이 갈무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 사은을 사실신앙의 그죠 신봉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근데 그 실지품에 보면 정산중 법사님 사모님께서 그 준타원님께서 아프시니까 대도사님한테 와서
2: 그랬죠.
1: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의사한테 먼저 가라 해가지고 의사한테 다녀와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바로주시잖아요. 그런 때는 나한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먼저 가는 것이 불공이다. 이 장면도 참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대종사님한테 진리불공, 사실불공을 이렇게 이제 다 알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느낌에 사은신앙 이제 처처 불상 그 사은 당체하는 불공은 감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꼭 정성이 모든 정성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2: 했는데
1: 인사님께서는 느끼시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2: 아, 좋은 말이에요.
1: 네네네.
2: 좋은 말이죠. 감동이라는 것은 참 저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1: 네네.
2: 그게 없으면 안, 접목이 안 되죠. 네, 대체적으로 볼 때 이론상은 절대짜리고
1: 네.
2: 사은은 전체짜리예요. 그래서 전체하고 절대는 하나다.

0: 전체인데 전체가 절대가 될 수가 있냐?
1: 네.
0: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1: 네.
0: 이렇게 그냥 한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본래 진리가 그런 걸 어째요?
1: 네.
0: 본래 진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흘은 쉬는 거 대상이냐 아니냐?
1: 네.
0: 이런 문제까지 비약이 올라가요.
1: 그렇겠습니다.
0: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고 사흘은 신앙의 강령이다. 이렇게 띄워버리거든요.
1: 네.
0: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은 사흘도 신앙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성상으로.
1: 네.
0: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흘이라고 해서 천지와 나, 부모와 나, 법과 나, 이런 상대적 관계에서 보지 말고 전체적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라 말씀이에요. 전체여서. 그런 전체이신 천지, 전체이신 부모, 이렇게 아주 큰 개념으로 본다면은 절대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에요. 천지의 도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절대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체와 절대는 근본적으로 하나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였다. 둘을 뗄 수가 없는 거다. 이론상 없는 사은은 있을 수가 없고, 사은 없는 이론상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은 없는 이론상은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론상에서 사은이 나왔으니까. 그러잖아요? 본래 하나는 생각이, 사유가, 판단이 나누는 거예요. 형상이 있다, 없다. 변한다, 변치 않는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변불변은 본래 하나고, 그러잖아요? 사은도 내 마음에 따라서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강령이다, 이렇게만 주장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고는 강령이 설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 이렇게는 구별해 보아도 사은이 신앙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1: 제가 이제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이 내게 있다. 상대방 장단점이 보이고 그런 때가 있어서 고민을 제가 좀 했어요. 야,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냐? 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우주에 차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돌리고 나니까 편해지고, 마음이 좀 국적이 좀 넓어지고,
0: 그렇죠.
1: 보시도 좀.
0: 그
1: 조금.
0: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유.
1: 네.
0: 그 정신이, 그 정신이요. 마음을 내 것.
1: 네, 조금 줘야 될 때, 이것만 주면 안 돼. 더 주자! 이렇게 내버리고.
0: 발전했어.
1: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답을 찾구나 하고, 변하는 것도 사실 신앙에서 당처 불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대부사님께서 팔타운을 데리시고 소나무 밭을 지내셨더래요. 근데 팔타운님이 이게 소나무 이게 이것을 무심히 뚝뚝 뽑는 거 이렇게 솔잎을
1: 솔잎을.
0: 뽑아버려 이렇게 같이 지내가면서 대부사님 그걸 보셨다. 팔타원 부르셔. 너가 지금 소나무 잎을 무심으로 뽑지만은 앞으로 네가 무심으로 머리칼이 뽑힐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하고 소나무는 나는 유정물, 소나무 네가 있는 거 무정물 그러지 않냐? 소나무 뽑아버렸다. 이게 절대와 전체 그 하나라는 것을 통 놓아버린 것이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거기서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아주 작은 일인데 그렇게 통달한 지연으로 간다면 소나무 잎을 뽑을 리가 없죠. 근데
1: 네,
0: 그냥 건성답안을 갔으니까.
1: 아무튼 그 사원은 실지불공인데 원불교인이 빛이 나려면 이론상 신앙의 바탕에서 그 처처불상의 그 사원신앙의 사원불공에 더 빛나도록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아주 단단히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0: 아,
1: 됩니다.
0: 그럼요. 사흘신앙이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사흘신앙은 아주 주밀하면서 세밀하면서

0: 에서도 광대무변이 사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킬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1: 네네. 네.
0: 담대할 것은 철저히 담대해야 되고
1: 네.
0: 이렇게 능이성 능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로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해 나가야 사흔은 그런 자리예요. 크면 무한히 크고 작으면 무한히 작고
1: 아이고,
0: 그런 자리가 사흔 자리거든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일 때 신앙을 할때 소소한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소소한 것이죠. 둘이 다뭐 무엇이나 거기에 진리성이 따라붙어 있으면 진리성이 따라붙으면 그건 법신물이죠. 이게 사흔도 허공같이 크고 거룩한 것이 없지만은 미세한 먼지도 똑같은 허공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의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흔신앙은 그런 거예요. 크게 본다면 아주 크고 작게 본다면 아주 작아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을 들일 때에도 밀밀한 자리에 소홀하면 안 돼요. 또 대담할 자리에 대담하지 못해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적응을 잘해야 돼. 사흔은 그렇게 아주 신묘한 자리예요.
1: 아,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참더 세계화가 되고 더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교리가 돼서 그럼 전쟁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도 좀
0: 그렇죠.
1: 들고 있습니다.
0: 세계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고 그걸 국가적인 관점, 가정적인 관점 여러 면에서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흔의 세계는요. 공시간의 세계예요. 공간과 시간의 세계예요. 그 사람들이 공간적인 면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은 잘 아는데 시간에 불공을 드리는 걸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수행자로서 시간에 불공을 드리는 건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적인 불공을 드리는 것을 사은 불공에서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유념해야 돼요. 물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아껴 쓰는 거야말로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공이라니까요. 사은 불공이에요.
1: 공경심을 놓지 않고 그 사은 당처당처에 불공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랄까? 혹시 인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좀 계시면.
0: 우리 전무 출신들이 또 전무 출신을 따라오는 제가 교도까지도 우리 원불교 법같이 가장 훌륭한 법은 없다. 법자랑 좀 하자. 그런 정신이 팽배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출가 제가간에 그런데요. 이거의 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법자랑 하다가 저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요. 텔레비전도 다이얼 하나만 돌리면 원불교, 하나만 돌리면 기독교, 하나만 돌리면 불교,
1: 뭐냐?
0: 천도교 나와요. 전부 이교리 저교리를 다한 사람이 다 섭렵을 해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법자랑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한 법자랑이라야지 법만 자랑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1: 실천을 통한.
0: 그렇죠? 예. 그걸 참 주의해야 돼요. 이게 자만하지 말라. 나무 종교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경고 말씀이거든.
1: 아주
0: 우리가 참또 최실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냥 우리보다 더 잘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정신 차려야 돼요.
1: 이제 마무리로 일원상 신앙과 사흔 신앙, 일원상 신앙과 사흔 신앙 관계성이라든가 인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못했던 말씀이 계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 잠깐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0: 첫째는 종교 간의 신앙에 관한 차별을 두지 말 것. 또 우리 원불교 교인이 신랑, 새로 들어온 부인이 천주교 그런다면 자칫 잘못은 불화가 일어날 수가
1: 그럴
0: 있어요.
1: 수가
0: 그
1: 있습니다.
0: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1: 있습니다.
0: 이럴 때 우리 편으로 끌어오라. 너희 편으로 끌려가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쪽을 좀 이해해라. 너는 나는 네 쪽을 좀 이해하겠다. 서로 이해를 해서 병존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1: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0: 병진하는 세계 모두가 다 개인, 단체, 국가, 인류가 병진하고 병존하는 예. 그런 원만성을 갖는 이념으로 발전해 간다면
1: 네,
0: 이것이 사실불공이 아니겠느냐. 사은 신앙이 아니겠느냐. 그러죠.
1: 네.
0: 사은을 이론화하는 것이 이론상과 사은을 일체시키는 것이죠. 네네네. 사은을 이론화하는 것이.
1: 네네네.
0: 그래서 우리는 원망부족 지공무사가 표준 아닙니까? 사은신앙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표준이 원망부족 지공무사예요.
1: 네.
0: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사회인이나 누구나 다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신법으로 그게 해결해 간다면 갈등이 없고 다 네. 협력이 잘 나갈 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사은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진리하에서 화동하는 서로 협력해서 한 길로 가는 그런 신앙이 사은신앙이 아니겠는가
1: 네.
0: 그런 생각을 가져요.
1: 네네. 네. 네.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대종사 언제나 의식과 거처에 분수밖에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밖에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패가 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치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욕심 없고 간소함을 위주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2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미움받지 않으려면 먼저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과거에는 인과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먼 인연으로 찾아와 해원이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인연으로 찾아오게 돼 해원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으니 오직 달게 받을 뿐 갚지는 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남에게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조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7월 19일 일요일, 내삼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은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0장 법문 말씀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첫 곡으로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역삼교당 박덕은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2: 우리 효당이 나날이 발전하니까 2년 전에 제가 신앙 수행담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저를 다 알 것이니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제 속명은 박영근입니다. 대종경에 나오는 영산 박대현 선생님이 지어주셨고 본명은 역시 대종경에 나오는 고산 이응원 용사님이 지어주셔가지고 일생의 광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승사님 여기까지 다 해줬는데 여기 꼭 자꾸 오래 쓰러지면 큰일 난 게 그 자꾸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서 한 50kg까지 빠졌어요. 체중이. 그러니까 형무님들 전화도 안 받고 우리 교우님들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 일절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이희동 판사라고 임판사 임희동 임판사가 요 교당에 와서 몇 번 나오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원광대학교 교학과. 그런데 3학년까지 다니고 그만뒀거든요. 아프다고. 뭐라고 보내냐.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학교 다닐 적에도 맨날 견석법 뭐 연구소를 낸데 어쩐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깨달음 세계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런 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아파 죽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어이 임판사 그렇게 좋은 글을 내한테 보내지만 말고 교당에 나와서 강연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간암이 걸려서 그냥 죽겠다고 이제 나왔으면 한번 나오고 했다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한 게 남보고는 강연하라고 나는 안 하면 너는 뭐요? 내 자책에 그래 나왔으면 가서 무조건 강연부터 해야겠다. 대학도 졸업했다는 보고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작년에 4학년 졸업하고 올 봄에 졸업식을 했는데 그때도 졸업식이 안 아파서도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강연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강연 오늘 단법회인데 일찍 끝나야 하는데 제가 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설교를 일찍 끝낼 테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일원어 진리 원리편 91장에 철학자 박종웅이 대종사님의 개성을 보고 감탄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그분은 철학자이니 개성을 보고 감탄했으나 앞으로 윤리학자는 사안을 보고 감탄할 것이다. 또 사회학자는 사요를 보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종교가 수행인은 우리 종교인들이고 우리가 수행인들 아닙니까? 사막 8조를 보고 감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막 8조가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외웠던 일상수행의 요법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종법사와 미주 종법사께서도 매년 신년 법문에 일상수행 요법에 대해서 그분들 나름의 해석서를 붙여서 신년 법문을 내리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외우기만 하지 말고 일생수행의 요법을 항상 습득하고 실행하여 성불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론상 서원문을 외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 신앙, 진리 불공이죠. 조금 전에 외웠던 이론상 수행은 실지 불공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 불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공은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이 있습니다.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최초의 대각을 이루시고 회상을 펼치려고 할 적, 그때 당시는 거의 음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말씀만 하면 그냥 돈 짊어지고 막 와요. 인근 부호들이. 실제 그때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왜 그 방패를 안 쓰시고 바로 구인 제자들을 모으시고 전광편 공사를 했어요. 회상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에는 전광편 공사를 하고 밤에는 중앙봉을 비롯하여 각 팔봉에 제자들을 보내서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전광편 공사는 실제 불공이고 밤에 기도를 올린 것은 진리 불공 아닙니까? 그걸 2년여 동안에 열심히 하신 끝에 구인 제자들이 백지혈인을 나타나셨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때 한 2년여에 걸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을 대동사님 해가지고 이 회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불공을 드릴 때는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이 겸해야만 그것이 효과가 100배 된다. 대종사님이 그 시창에 그렇게 실지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또한 정산 종사님도 그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입원해서 의사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은 대중의 몸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우리는 종교인들은 마음을 밝히는 의사가 되어서 세상을 막고 받고 훈훈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 그게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이 겸해야 모든 불공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역삼교당 박덕은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마이코튼 캔디, 킹스턴 루디스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앱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신교당 김경원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21단의 김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 대한 한성민 씨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먼저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제가 응보표준 붉은 말에 해가 밝았다고 하면서 법문을 뽑아서 올 1년 마음공부 표준으로 삼으라 해서 뽑은 것이 8조입니다. 8조. 엄불교 공부는 사막인데 이 사막을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진행사조로는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사연사조로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인데 이거를 핸드폰은 꽂아야다 꽂아다 놓고 아, 내가 올 1년에 이것을 과연 얼마나 실천할 것이 하는가 하면 매일 점검도 하고 뭣도 하면서 이제 꽂아놓고 다니는데 벌써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흘러났습니다. 근데 뭐가 있는 거냐? 옛날 어른들이 작년 달라고 올 달려다. 그게 뭔 말인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시골 가서 일을 하고 오면은 아는 게 아니라 작년 달라고 올 달려요. 좀.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사주는 신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언덕령으로서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했어요. 부는 용장한 전주신부로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언덕령이고 은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언덕력. 성은 간단한 마음을 이름이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목적을 달하게 하는 언덕력으로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할 것이고 반면은 사연사주는 이제 좀 상가하거나 버릴 것이 있는데 제가 체력이 아까도 말했지만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부터 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요 기능이. 근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제껴놓고 아침 딱 일어나서 자고 났으니까 대충 정리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법문 사경을 지금 무결석을 한 것이지 12년을 했고 올해 지금 13년째 해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눈도 안 좋고 많이 하려고도 안 하고 딱 하면서 좋은 점이 뭔 거니 밑에가 각주가 달렸어요. 각주. 그것을 클릭도 해보고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가도 가면서 하니까 14년이 1위 그룹이고 13년이 2위 그룹이면 제가 12년이 3위 그룹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등수는 처지는 것이죠. 지금 48번째 그 대산교통사법을 회상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 아빠가 저를 놀리는 거죠. 뭔 거냐요. 부안에서 일을 하고 오면은 오다 보면 일이 심하게 할 때는 아니냐 아니냐라 조소석 옆에서 홀고 잔대요. 그러면은 애들 아빠가 나 오늘 분명히 봤더니 그거 뭐 어제다가 오늘 잔 것을 이렇게 30개면 그래서 저 이것을 잤다고 해야지 하라는 거짓말이 돼요.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내가 앉아야지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뻗고 졸기도 하고 맹숭맹숭 하기도 하고 자유 몸에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글도 마장교 쭉 오면은 어떻게 좋고 또 깨져요 또 그러면 나 봤어요 나 봤으면 하냐 근데 들려주셨으면 이렇게 사연사를 위해서 나 그러면 그게 게을러라 게을러니까 낮잔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몸이 워낙 피곤한 게 잘하는 것이 이것은 그러니까 정상 찬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단원은 뭐 어떻게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다 출석해야 6명밖에 안 되뇨. 그러니까 단장 안 오면은 이것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아, 또 그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자꾸 차례가 돌아오면 그냥 이렇게 좌우증은 올 1년 이렇게 활주 가지고 열심히 공부 좀 하겠습니다.
0: 서신교당 김경원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조규만의 우리 산책할까요?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요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화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1: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네,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노리플라이의 바라만 봐도 좋은데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 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남교당 김혜인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7: 원남교당 6단 김혜인입니다. 저는 교당 활동으로는 일요일 법회에 참석을 하고 수요일은 수요선방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가끔은 토요일 마음 산책에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 비교적 교당에 자주 오가는 교도입니다. 교당에 오가는 시간과 횟수만큼 마음 공부가 잘 되어서 심신이 원만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돌리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대중경 제3수행품 1장 대종사님께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기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고 사은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릴 겨를이 없이 방어막이 사라지고 화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원래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힘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생활 속 경계에서 마음작용을 느꼈던 작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배고프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요가 경전에 미타하라가 떠오릅니다. 미타하라는 위를 가득 채우지 않도록 음식으로 2분의 1, 물로 4분의 1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두라는 절제와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더 먹고 싶지만 적당한 시점에 수저를 내려놓는 것, 더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마음 공부는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미타하라는 단순한 식사법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인 것 같아요. 몸의 허기는 쉽게 채워지지만 욕심이나 습관을 알아차리고 적당한 자리에서 멈추는 힘은 작은 순간의 선택과 연습이 쌓여야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마음의 힘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에 관련된 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메인으로 쓰고 있던 컴퓨터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날 멈춰버린 적이 있었어요.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했는데 어쩌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저절로 삭제되어 없어져야 할 임시 파일들이 삭제되지 못했고 가득 쌓여서 작동이 안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초기화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일을 못하게 되고 번거로워서 수동으로 파일 삭제를 하면 가능하다고 삭제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여러 번 해도 삭제가 하나도 안 되었고 컴퓨터도 작동을 안 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다시 점검해 보니 컴퓨터에 여유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삭제를 할 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삭제를 해야 구동할 힘이 생기는데 그 삭제를 하려면 그럴 힘이 또 필요하다는 말이었고 컴퓨터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서 못하니 파일을 아주 작은 것부터 몇 개씩 지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 드디어 여유 공간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삭제가 더 많이 되었고 작동을 하게 된 일이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버리고 비우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해낼 힘을 미리 키워놔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고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약에 대한 것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어려울 때 저도 애용을 하는 인면제가 있어요. 먹고 조금 있으면 쉽게 잠들게 해주는데 부작용이 없다는 가까운 한의사의 말을 믿고 요즘 자주 복용하는 한방 성분의 알약입니다. 어느 날 그 약의 성분을 알게 되었는데 잠드는데 힘을 빼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필요한 힘을 주는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은 아이처럼 너무 신박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려면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에 들게 해주는 약이 오히려 필요한 힘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힘이 있어야 힘을 뺄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힘을 빼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 되겠지요. 잘 자야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야 잘 잘 수 있다는 것도 새삼 신기했고요. 두 힘이 다르긴 하겠으나 자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자율신경도 몸에 힘이 있어야 조절이 잘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약을 통해 그런 이치를 알게 되니 우주의 질서와 인과의 이치도 잘 이해되는 것 같았고 순리에 맞게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비우기 위해 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힘을 빼기 위해서도 그럴 힘이 필요하고 마음 공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고 살피고 멈추는 공부도 그 마음에 힘을 기르는 과정임을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힘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며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무시선의 삶이 이어질 때 커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유무념 공부와 일분선은 생활 속에서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소중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무시선 공부를 이어가며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로운 실천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원남교당 김혜인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멜로망스의 해피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남교당 소인도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이번에 신직교도 한 도진님과 같이 입교를 하는 소인도라고 합니다.
2: 먼저 지난 12주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신밑단을 따뜻한 미소와 자비심으로 이끌어주신 교무님들, 늘 곁에서 격려해주신 강남교단 교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당문을 두드렸을 때 설렘과 어색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주간의 신직교도 훈련을 마치고 이 성스러운 입교식 자리에 서게 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처음 원불교의 교리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거듭하여 마음 공부의 요법을 배우고 일상 수행의 마음을 챙기면서 제 삶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 원망하는 마음 대신 조금이나마 은혜를 발견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마음의 요란함을 깨치고 온전함을 찾으려는 멈춤의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훈련 기간 짧다면 짧지만 저희 신직교도들에게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인생의 참된 방향타를 잡게 된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단순히 교당에 출석하는 교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교법을 내 삶에서 실천하여 세상의 은혜를 널리 인도하는 저 소인도가 되겠다는 다짐과 저희 신입교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공부 잘하여 주의를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교당이라는 이 좋은 도량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연이 되어진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강남교당의 든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몸 공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당 소인도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장현주의 원 스윗 데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 주세요.

0: 대종사 하루는 한 제자를 크게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 그 제자가 다시 오자 바로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시는지라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그 연유를 여쭈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그가 갖고 있던 삿된 마음을 부수기 위하여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바른 마음을 북돋기 위하여 이러하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